0: 광고 듣는 스윗한 바람씨다.
1: You listen the best radio in town. Optop, optop, optop, optop.